0: 전화 잘 나가.
1: 오빠 백궁.
0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시.
1: 그래서 오빠.
0: 뿐 사사해. 그래싱 뿐 뭐든 깡갱기 갱갱.
1: 아름 뭐구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생나나꼬.
0: 뭐든 된. 자리니까 가랭가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토꼬. 뜬와룽. 너뻐 미니마르끝 쩍갑 낭기 그레이스 뭐든 싹 낭기 주잇
1: 백궁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이얼만의 고급부도한 쭉급 구나아기 해피 강구 녀겐 QR굿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감방 lan aman.
0: Wala, datas titik keris pusaka giten.
1: Dudu bagung.
0: Wala, gipun, nek ngeten kulo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o nggih nebus gaden.
1: Ora genah.